0: 뭐야 그게?
1: 멜론무야!
0: 그게! 여수왕이 멀쌍이 불안 고파 무슨 세바프에?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, louez l'éternel.